0: 이름 혼드 선수치도 토스넙 둘리기 나이로스는 장할렌 넙트로스는 사르나 싱근 윌스는 장할렌 은차긴 서른 고르릉 넙트로릭 은투르 톡슬라 타북네하 홀라잡 선슨 바이르라 따라친 도가르 디큰 졸기 바이르테
1: 北京时间8点整。
2: 人民广播电台，中国之声。